0: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매주 목요일 저녁 6시에 우리의 노래를 들으며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아리랑 톡쇼의 김무인,
1: 박영선 인사드립니다.
0: 오늘의 주제가 우리라는 대한민국의 독특한 문화잖아요?
1: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남편이나 아내를 소개할 때 여기는 우리 남편이야 또는 여기는 우리 부인이야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영어권 사람들이 듣는다면 아, 저 남자는 도대체 부인이 몇 명이야? 또는 몇 명의 남편이 한 여자를 공유한다는 거야? 라는 식으로 착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럴 경우에 왜 나의 남편 또는 나의 부인이 아닌 우리의 남편이나 우리의 부인이라고 말하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0: 맞아요. 한 남편의 여러 아내 또는 한 아내의 여러 남편이라. 어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1: 저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
0: 에이, 그러게요.
1: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지만 이곳에서 자란 이민 2세나 3세라면 이런 경우 충분히 오해하거나 혼동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문화를 잘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아까와 같은 경우 무조건 our를 my로 바꿔서 말해야 오해가 없겠죠.
1: 그렇죠. 들을 때도 직역과 의역을 적절히 선택해야 되겠죠.
0: 맞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곡을 듣고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네. 금가원이 부릅니다. 빗속을 둘이서
1: 들으시겠습니다.

0: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우리라는 독특한 문화는 내 가족과 내 이웃을 넘어서 사회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는 독창적인 사회적 기반이자 언어적 특징입니다.
1: 그래서인지 우리라는 문화를 영어로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0: 맞죠. 예. 네.
1: 한국 문화에 왜 우리라는 독특한 정서가 뿌리 깊게 내렸는지 우리의 다음 세대나 외국인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그 배경을 알아보면 어떨까요?
0: 좋죠. 자, 우리가 우리라는 문화가 생긴 이유를 설명해 준 글이 있어 소개해 드리면요.
1: 네.
0: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벼농사를 기반으로 한 농경사회였습니다.
1: 그렇죠. 물론 벼농사는 밀농사와 달라서 모내기나 수확철에는 엄청난 양의 노동력이 한꺼번에 필요하죠.
0: 맞아요.
1: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서로를 도와주자는 조직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두레와 포맷입니다. 포맷이라는 말은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0: 그럼 서로의 농사를 개인이 아닌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 함께 돕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의 이익보다는 우리 마을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군요.
1: 그렇죠. 맞아요.
0: 네. 여기서 두 번째 노래 듣겠습니다. 노사연이 부릅니다. 임그림자.
1: 네.

0: 지리적 특성과 잦은 외세의 침략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약 900여 회의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고 합니다.
1: 와, 엄청나죠. 네. 그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평범한 백성들이 스스로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하곤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잦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과정에서 똘똘 뭉치고 서로를 지켜주자는 강력한 결속력이 생겨났습니다.
0: 그렇죠. 외세의 침입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요. 이웃끼리 서로 의지하며 음식을 나누고 함께 아이를 키웠다고 합니다.
1: 그렇겠죠. 네. 이번엔 제가 시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거든요.
0: 네.
1: 네. 인도인 타고르 시인이 우리나라 조선의 독립을 간절히 원하며 시인 시라고 합니다.
0: 그럼 독립을 기념했을까? 일제시대 증인 건가 보네요.
1: 그렇죠. 1917년에 제가 이거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0: 예.
1: 네. 패자의 노래, 타고르. 주께서 날 다려 하시는 말씀. 외딸은 길가에 홀로 서 있어 쫓긴 이의 노래를 부르라시다. 대개 그는 남모르게 우리님께서 짝 삼고자 하는 신부일세니라. 검은 낯가림으로 가리었는데 가슴에 찬 구슬이 불빛과 같이 캄캄한 어둠 밤에 빛이 나도다. 낮이 그를 버림에 하나님께서 밤을 차지하고 기다리시니 등이란 등에는 불이 켜졌고 꽃이란 꽃에는 이슬이 맺혔네. 고개를 숙이고 잠잠할 적에 두고 떠난 정가운 집가로서 바람 곁에 통곡하는 소리 들리네. 그러나 별들은 그를 향하여 영원한 사랑의 노래 부르니 괴롭고 부끄러워 낮 불키도다. 고요한 동방의 문 열리며 오라고 부르는 소리 들리니 만날 일 생각함에 마음이 졸여 어둡던 그 가슴이 자주 뛰도다.
0: 네, 타고르 시인의 패자의 노래였습니다.
1: 네.
0: 그는 인도 사람으로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바 있죠.
1: 네.
0: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가 우리에겐 더 익숙한데 오늘은 다른 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1: 네.
0: 네.
1: 또 한편으로는 1997년 우리나라가 부도 직전에 외환 위기를 맞았던 IMF 때가 생각나네요. 많은 사람들이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해서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었잖아요.
0: 맞아요. 그 당시 해외 언론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을 보도했었죠. 특히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한국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나라라는 신뢰를 주었다고 합니다.
1: 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깨가 으쓱으쓱해지면서 한국 사람이라는 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제가 느끼게 되는데요.
0: 그렇죠.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치고 싶네요. 네.
1: 외치셔도 네. 돼요.
0: 네. 네. 자, 다음 곡 듣겠습니다. 정태춘의 북한강에서
1: 들으시겠습니다.

0: 세 번째로는 유교 사상의 가족주의가 확장된 것으로 조선시대를 거치며 깊게 자리잡아 우리 문화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뼈대가 되었죠.
1: 그러니까 사회를 하나의 큰 가족으로 여기게 된 거죠.
0: 그렇죠.
1: 참고로 유교는 효도와 가족의 화목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0: 네, 한국인들에게 이 가족의 개념을 사회 전체로 넓게 해석하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1: 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0: 네, 그러시죠.
1: 네, 식당 아주머니한테 이모 아니면 언니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0: 네.
1: 그리고 친한 친구의 부모님을 아버님 또는
0: 그렇죠.
1: 어머님이라고 부르잖아요.
0: 맞아요.
1: 그게 바로 사회 구성원 전체를 우리 가족의 테두리 안에 놓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0: 맞습니다. 마지막 이유로는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 밀도라는 환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1: 그렇죠.
0: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산이 많아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평지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1: 그렇죠. 그 좁은 데서 살다 보니까 서로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지내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과정에서 서양식 개인주의보다는 정을 바탕으로 한 관계가 만들어진 거죠.
0: 맞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곡 듣겠습니다.
1: 네.
0: 조용필의 그대의 발길 머무는 곳에.
1: 네.

0: 오늘은 우리라는 대한민국의 독특한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우리라는 문화가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개인보다는 집단이 우선시되면서 눈치를 봐요.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튀면 안 된다라는 무게감이 있고 그걸 저는 한국 갈 때 많이 느껴요, 솔직히.
0: 예.
1: 그리고 각 개인의 의견을 숨기게 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0: 그렇죠.
1: 예, 그리고 직장이나 모임에서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친척 안에서도 지나친 간섭으로 불편을 겪게 되고 가족이나 친척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어려움도 있답니다.
0: 그렇군요. 그런데 저희가 해외에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한국인의 이런 우리 문화가 그리워질 때가 있죠?
1: 아, 그럼요.
0: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우리나라의 우리 문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박영선 씨는 어때요?
1: 저는 우리라는 문화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보면서 나라는 개인주의와 우리라는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맞습니다. 균형이 참 중요한 거죠.
1: 네.
0: 네. 아이고, 그거 참 좋은 생각인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1: 아, 그래요?
0: 네, 아쉽지만 여기서 마쳐야 되겠어요.
1: 그러네요, 예. 저희 아리랑 토크쇼는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FM 104.7MHz, AM 1431kHz로 맞추시면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웹사이트 www.radiohawksbay.org.nz에 들어가시면 언제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